0: 새 집에.
1: 어이, 보아 타지! 쇼다 타지! 쇼다 타지!
2: 아, aquele formadinho falando de amor, daquele jeito que a gente gosta.